0: 이남 호동의 ふるさと 웨스.
1: 아빌 하트르고리 파나네 하야코
0: 디베히 라제게 아둠 와구두
2: 줄레이 사비프
0: 디베히 라제게 미니만두 웨스.